0: 나무를 입혀요.
1: 아, 니가 바다에 내가 나 아니야 그죠?
0: 아, 그렇죠. 그래야 되는 게.
1: 네 아들이 말이야, 그렇게 비트로 왔어야 하는 게 무슨 거니?
0: 아, 내가 왠지하는 거고. 얼마만 잡혀가지고?
1: 일단, 네 돈이 왜지? 이렇게 반응을 또 왜 보여야 하잖?
0: 아, 그럼 모두가 그렇게 맞춰야 되니? 아예 맞춰서? 아, 내가 또 어떤 돈을 냈더만.
1: 또 어떤 돈을 맞춰?
0: 나 아직까지는 글쓰가 맞춰야 되잖아. 아, 이전에 목구라가 맞춰야 되고. 제가 버린지 알 때 마음을 내놔.
1: 안타 알 때야 비트로 안고 있는 거야. 이리 운명인 거지.
0: 나한테 이런 말 같으면 아시지. 댄스는 저부터 안 봤다니. 웃고 그랬지. 그래도 이런데 아이들 신입이 좋다고 했어.
1: 날들의 소식을 인테그라로 하니 박힌 자우를 방문할 때 뭐 있어라 이도 어디 들긴디. 이 가리에 미리 일단 더 제때 손댄디.
0: 조금 바라만 아랜다? 월드는 덕분에 지금 좀 말로 하니 삭제차 왜하고 나왔어요. 내일은 눈을 봐라.
1: 안테는 앞부터 일을 당하니 맞도 안 돼.
0: 지치? 이 앞부터 일을 봐. 말할 수도 없겠지.